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학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 쉼터의 김설매입니다. 오늘 문학 쉼터에서는 원홍범 작가의 수필, 미끼는 그물보다 강했다. 한경례 시인의 시, 내 고향 소구채, 연애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미끼는 그물보다 강했다. 원홍범. 어느 강가에 어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작은 배를 타고 강으로 고기 잡으러 나갔다. 어부가 그물을 강물 깊은 곳으로 던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갑자기 좁은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우왕좌왕하며 큰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때 큰 잉어 한 마리가 당황한 물고기들 사이로 나아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1: 얘들아, 당황하지 마.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 난관을 벗어날 방법이 있어. 자, 지금부터 함께 바위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기 쉬운 동쪽으로 힘껏 휘몸쳐.
0: 큰 잉어의 안정된 목소리에 물고기들은 조금씩 진정하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헤엄치기 시작했다. 이내 그물은 팽팽하게 당겨졌고 그 힘에 어부의 작은 배가 강 한가운데로 힘없이 끌려갔다. 아내가 깜짝 놀라 걱정스럽게 물었다.
1: 이를 어쩌죠? 이러다 강 한가운데로 멀리 끌려가겠어요.
0: 어부는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고 어서 낚싯대에 미끼를 끼워줘 라고 부탁했다. 어부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아내가 미끼를 달아준 줄낚시를 그물 후 가장자리에 매돌아 놓았다. 갑자기 미끼가 눈앞에 나타나자 탈출을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던 물고기들은 앞다퉈 미끼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기 시작했다. 한순간 그물 안의 질서는 완전히 와해되고 무질서한 다툼의 장으로 변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고기들은 그물과 함께 갑판으로 끌어올려졌고 어부는 고기를 가득 잡은 기쁨을 안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물고기의 비극은 결국 제목이 말하는 미끼는 그물보다 강하다는 뼈아픈 진실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강력한 위협보다 내면의 개별적 욕망이 집단 연대를 깨뜨리는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물고기들이 힘을 합쳤을 때 탈출에 거의 성공할 뻔했으며 집단이 보인 힘은 어부의 배마저 움직일 만큼 강력했다. 이는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 개인의 힘보다 공동체의 집단 결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다 물고기들은 결국 탈출에 실패했고 이 원인은 단결 자체의 취약성이 있다. 물고기들의 단결은 공동의 적인 그물이라는 외부 위협의 반응에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위기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 결속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공동의 위험이 사라지거나 더 강한 개인적 유혹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다. 어부가 던진 미끼가 바로 이 약점에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미끼는 잠재워 있던 물고기 각자의 개별 욕망을 깨웠다. 생존이라는 장기 목표보다 눈앞의 즉각적인 배부름이 더 큰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탈출은 불확실한 미래의 자유인 반면 미끼는 당장의 결핍을 채워주는 확실한 현재의 보상이었다. 물고기들은 미끼를 도덕적 타락으로 여기지 않고 더 직접적인 생존 신호로 인식했을 뿐이다. 이 순간 그물 안은 소통의 부재와 상호 신뢰 부족으로 생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이었다. 각자 미끼를 노리는 개인적 선택이 집단 전체의 탈출 가능성을 없애지만 다른 물고기들이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하면 본인 역시 미끼를 포기하고 어려운 구조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간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발견된다. 기후변화라는 인류의 공동위기 앞에서도 많은 국가와 기업은 탄소 감축이라는 장기 공동 목표를 외면하고 단기적 경제 리익만 쫓으며 상호 협력을 포기한다. 더 가까운 예로 직장 내에서 조직 전체의 능률보다 개인의 성과주의에 몰두해 팀워크를 해치는 구성원들의 모습 혹은 환경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보다 일회용품의 편리함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바로 그것이다. 당장의 먹이인 미끼에 휩쓸려 탈출을 포기한 물고기들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한다. 우리는 공동의 적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의 리익과 욕망 앞에서 쉽게 무너지곤 한다.
1: 큰 잉어의 지도력 역시 깊이 고민해 볼 부분이다. 그는 위기 속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흩어진 구성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큰 잉어는 동쪽으로 가야 하는 실용적인 이유는 알렸지만 그 방향이 단순한 도피가 아닌 궁극적 자유로 가는 길임을 다른 물고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도록 꾸준히 설득하지 못했다. 또한 방향 제시에만 몰두할 뿐 외부 유혹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를 통제할 사전 규율이나 역할 분담 체계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만약 큰 잉어가 일부는 그물코를 집중적으로 뜯고 일부는 그물 전체를 밀어내며 일부는 다가오는 미끼를 막는 식으로 기능을 나눴다면 어부의 미끼 전략이 집단 전체를 와해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우화가 던지는 또 하나의 화두는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영원한 긴장 관계다. 물고기들은 생존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잠시 개인 욕망을 억눌렀지만 그 억제는 너무 쉽게 깨졌다. 이것은 인간 사회가 언제나 안고 사는 딜레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향만 따라가는 것이 정말 현명한 전략일까? 핵심은 물리적 이동 방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역할을 분산하는 데 있다. 진정한 다양성은 이동 방향의 차이가 아닌 각자의 기능 전 문화에서 나오며 획일적으로 단일 행동만 강요하는 단결은 외부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 단순히 탈출 방향만 알려주는 것을 넘어 구성원이 장기 목표를 내면화하도록 돕고 외부 장애에 분업으로 함께 대응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제 어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어부는 물고기들의 강력한 집단 힘에 압도될 위기에 처했지만 상황을 빠르게 읽고 대응 전략을 즉시 바꿨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무작정 정면 돌파하기보다 상황을 분석하고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함을 알려준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 현실에 직접 적용된다. 우리는 살면서 각종 그물에 갇히곤 한다. 경제적 불안정, 직장의 갈등, 인간관계의 마찰, 사회적 불평등 등이 그것이다. 이 우화가 남기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떤 미끼에 현혹돼 공동의 목표를 포기하고 있을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누구이며 그가 제시하는 방향이 정말 모든 구성원의 자유를 위한 것일까? 개인의 욕망과 공동의 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물고기들의 비극은 단기적 욕망에 굴복했다는 점에 있지만 이 선택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당장의 만족과 장기적 목표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인지하고 공동의 원칙과 체계를 통해 단기 유혹을 극복할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어부 부부의 협력이 보여주듯 위기를 넘는 힘은 단결 자체가 아니라 역할 분담과 즉각 대응하는 유기적 체계에 있다. 미끼라는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는 규율과 분업 그리고 구성원 간 묵시적 신뢰로 완성된다. 그물보다 강한 것이 미끼라면 미끼보다 강한 것은 함께 버티는 시스템이다.

내 고향 소구채. 올레길에 들어서니 풀벌레 소리, 새소리, 물소리, 두루 비벼 넣은 신통한 공기가 달아오르는 몸을 식혀주었다. 가슴속까지 환히 보여주는 개울물, 간지럼에 약해 깔깔거리는 조약돌, 면사포 같은 물안개 감도는 생기가

샘솟는 곳, 방울꽃, 산나리꽃, 냉초꽃, 페랭이꽃, 반갑다고 보루물을 파며 꽃잔치로 반겨주는 정다운 곳, 산등성 위에서 들려오는 산사의 은은한 목탁소리, 매연에 찌든 마음 보듬어주는 우리의 안식처. 일상의 고단한 사람들은 모체의 아늑함이 그리워 그리워서 수림의 숲으로 내쳐 들어가는데 세상이 궁금한 계곡은 엄마의 품속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온다. 얼씨구 절씨구 흘러나온다. 연애 편지. 어쩌다 돌고 돌아 담임인 내 손 안에 들어왔다. 기룡이가 지은이한테 쓴 연애 편지. 나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넌 왜 내가 싫니? 내가 영어를 못해서 싫은 거니?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난 내가 참 좋아. 하, 순간 빵 터졌버렸다. 박하사탕 먹은 듯 싸하고 달콤한 맛. 노을처럼 퍼졌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원홍범 작가의 수필, 미끼는 그물보다 강했다, 한경의 시인의 시, 내 고향 소구체, 연애편지 이렇게 세 작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철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